0: 조선인민군의 송환 비율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송환 비율 간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바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도발하고 있다.
1: 우리 측 의견은 모든 포로 명단을 제공하여 그리고 조선인민군하고 중국인민지원군 모든 포로들을 송환한다.
0: 동시에 더는 무력으로 강압하지 않으므로 전쟁 포로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2: I have nothing to say.
3: 韦达波谈判将军，中朝方面建议召开双方参谋会议，讨论整个停战协定草案的文字与翻译问题。但在战俘问题上，由于美方企图扣留战俘意图不变，双方仍在战俘遣返的原则上处于僵持状态。

0: 最后，范弗里特等人到西线汶山地区视察了美陆战一师的房屋。从情报来看，美军好似要搞一个什么大的动作。敌人是想干什么呢？登陆作战？
1: 还是要组织新的攻势，轮战部队。目前这个目的尚不明确，
2: 得提醒各部队注意，严加防范。
1: 命令各军、各兵团及东西海岸指挥部，要密切注视正面之敌的一切动向，尤以第65军、第15军为重点。 可以前除小股侦察部队，以捕获敌方战俘为目的，用以确认、查明美陆一师和美七师的真实作战意图。有情况，随时上报。是。너희 측은
3: 9월 28일에 전쟁 전제에 관한 세 가지 요정을 제기했다. 우리 측은 당신 측의 송환의 본질이 여전히 자원에 의해 본받자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목적만 받고 송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측의 의견은 쌍방이 전쟁포로 전부를 비군사 지역에 보내어 상대 측이 검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쌍방 적십사를 통해 국적 지구에 따라 송환함으로써 모든 전쟁포로를 귀국시킨다.
4: By putting forward your counter proposal, you're forcing us to repatriate all of the prisoners of war. Your proposal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prisoners. And the ultimate failure of these months of negotiations, that lies with you, not with us. We are entitled to declare an indefinite adjournment.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negotiations, they have not ended. Negotiations can continue should your position change.

0: 일어나 일어나. 공상공업이 어쩌려고?
1: 앞이 빈대라 공상공업이면 교환성으로 수하면 됩니다.
0: 그래도 졸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1: 네.

0: 성관님, 방금 쏘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 옷이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1: 바보냐?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
2: 안 믿으면 가봐.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
0: 맞습니다.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